0: 대한민국이었던 날 혹도 성인인 거 같고 지금 이 시기 시험을 듣는 이 시기인 거 기억을 아 네 아 비트가 동안 흡자 성고 흡자 성어 여기 크리키 마루 말이 듣기 아 그 시를 땅은 너무 귀여워
1: 卓玛两姐妹所在的苏里乡小学一共有三个年级，全校有20多名学生，几乎所有的小孩都骑着马上学，但是卓玛家是距离最远的。从农民
2: 나라 다른 게 형팔 그래다 아동 거범 있겠다 서로 지금 위. 남토가 제일 유자라지 건. 다 가라는 거군. 보로라 일단 다 강고 살아요 오늘. 아 다토트긴 주고 살아 오늘 다. 니가기 채우다. 고로난 주고서 다 뜻단이 다 견들 아유 진짜 봐.
3: 아야. 내란 주다 치마서 그러고. 무슨 차디겠다.
4: 아크산도 좀 듣는 데가 떠나? 응. 내가 좀 다시 오고?
3: 야.
4: 자야라 치통이? 다 다시 온 적은. 다 치 린 적은. 예. 아버님. 형. 왜 동서 비싸? 다 치 린 적은.
2: 다른 게 샘들 때다 샘들은 법은 있고 또 이제 그런 게 이런 게
3: 아직 그래 막 보통 그 오케이 봐 에이 천천히 막 알아줄 수도 안 되지
4: 천천히
3: 그러지
4: 간다

0: 시문이 섭취하는 도구 없고.
1: 다 터널을.
0: 다니면 도구. 너리요. 너리요.
1: 너리 너리.
0: 아, 당연히 실도 섭취를 시키면 어떤가. 나도 아마 시문이 무서워도 어떤가. 다 다른 데긴 동안 잡나. 응, 다 당면 시문이 섭취하지 소문치네도. 너가 그 정을 모르겠는데 너 말이야. 어디?
2: 야야야야.
3: 他那他那么子个人呢，自从这东西出现以后，就一从那单子一出现以后，从这谈到那，那个生意的单，那么的谈子搞个单，那回头做个几年其他，当然这种不可能的呢，他有时等你谈你，你谈不透的，他那个生意都不透的。
4: 有缘的北京村，有一座。
3: 修理的天安门，古王庄上的旗是非常壮观。我对爸爸妈妈说，我多想去看看，爸爸告诉我。 远之困困的公路，就会走出。

0: 军长，李德生提前两小时对537.7发起总攻。
1: 중동군의 공격이 앞당겨진다는 정보가 있어.
2: 걱정하지 마. 우리가 고집이 있는 거 잊었어? 그리고 미군한테 받은 포탄들이 남아돌아. 우리가 화력에서 딸릴 일은 없지. 언제든지 오라고 해.